여태까지 아까 마상가 바이 데리고 바이 사이다 팀으로 메로 페이트 페이지 바니 호니 티오 호디나 티오 비초올 마나의 마음가라 야 사이다 바니 팀이 되기 테일이 달아 호디수 바르크 주니 바이사 바니 마 팀으로